오케이지. 타쿠아 누르 멍다 메시지 가래네. 너 타쿠아 누르 멍다 메시지 가래지. 너 가다라나 마워다 샤니 넘버로리 고바다가 넘버 바니 오마스 주고 데케라 치 수므라 프로덕트 바카리 데케라 샤니 바데루리 기 데케라 가 ويكاسا تبسنگ زما برگام ناوریار